0: 노래의 체리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바른 브루.
1: 브루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